0: 네, 감사합니다. Gonna be Wyoming plate. Paul 3631. P 3631. 26 plus road number.
1: Okay, 13 degrees.